0: de vakit kopuyor. Coğuştu vatan göndürüm. Sal el ekleyin.
1: Yang Ying 为的是驯化它为鹰主人捕猎。 而驯鹰必须要给鹰戴眼罩。为了给新鹰做眼罩，穆尔莎买买提想要去找父亲，请教眼罩的做法。